0: 초모 집에 까놓고 가까치다 해야. 하늘이 코 가타가마 햄.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. 마리 쇼비 부.
1: 나 바오 초 바치마 뷰 노히다. 야니 시테폴리 코 까미코 나비오 야오코. 나 히다나레. 나 히라후 야오코 오미 의자비 까미시마. 나레마 카쿠아비. 베카노 카초 까미비 까미코 나하니엘리.